0: 한국 트리.
1: 트리.
0: 트리. Can I get a female preference for the passenger vehicle?
1: 그러게 말아.